0: 앞으로 사녀구나 우리라고 사녀구나
1: 에이 아토노
0: 메라세
1: 마 아토노 나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토이 아토노 나미소
2: 아무토니
3: 마이티 투
1: 파레오 아바타노 아미오
4: 디디디 브라이타
5: 디디디 브라이타
1: 아미오 모투미로
0: 메라세
1: 마 와토노 나미소
0: 우리라고 사녀구나
1: 메라